0: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
1: Proclaiming God's goodness, we're TAWH Palau, Hope Radio, Angel 3. Listen online at hoperadio.net 24 hours a day.